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.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거든요. 멜로디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과연 어떤 일들이 있는지 볼까요? 올해는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.